0: 하지 바카나 와루 우리 둥고
1: 와다 와다
0: 오이치 사소 만지라 그리 오이치 스토르구 미즈라 테기라오가 아우 마인 베트요 호키
1: 와다
0: 자 오스토 요마 아우 슬미 제와 아프 기버드 아우 리들레 타오 가르디 소르바 니클라마 다 시르디 چادہ ڈالے وی آئی ایم دعا دعا ڈیرا ڈیرا من نا بالکل ساسو شیر جکم دے گا شامل جو از مرے گورے کا نو